0: 안녕하세요 부장 김우가 하천으로 공격해요 우경사 하천으로 지금 공격해 쓰리 오해 원해 형사 원해 형사
1: 하이 스군이 휴수 도수세요 하이 이리지캉 이단이네 山上はい
2: チーフンコは八郎軍に大そばれ今すぐ戦車でと放棄罪どうぞさよ必ずチーフンコ死守せよお国のために命をかけ全力を尽くせはい安心ください私に任せください必ず八郎軍を殲滅いたします
1: 行け
2: はい